지금 너 보자기 올려봐. 어떻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